0: 너아이 고르말라이스.
1: 마마마마마마마마마
2: 어그마.
1: 업나나나 아아 남남 업 남남 남남남남
3: 얼더마 아
2: 아아 아
1: 엄마 헤헤
2: 아
3: 착 착
2: 착
1: 아
3: 아 마
4: Was it? Uh-huh.

0: 더 미니미시. 이시대 비님의 기빔.
1: 오, 미스 기비 얼마 남았어? 케미 사와 기비 쓰욕.
0: 부르다마 샤스다 비 내식 끌미연. 으아! 오더네!
1: 이미 박삼무 욕서 비집 기다림 하벨 발삼. 아만! 비님 아든 박치 디엔! 하벨지! 벤 박맘! 하벨 베리름! 으아! 하벨 내림월!
2: 하디 텔레스코프! 알 아르틱 슈 카메라이!
3: 갈딤 갈딤!
2: 하? 올두! 바슐리오르 미스!
3: Kayıttayız.